0: 내가 내 하루에.
1: 아, 그래. 고바고 지방 내가 이제 이제 상기야. 이제 너. 아유, 이제 이제 내가 왜. 대화. 내가 말하고 왜.
2: 지금은 이제 너 회원 조사하는 거
1: 맞나? 이제 너 너가 무슨 회원이야?
2: 장난이야.